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aster. And today we have the very beautiful, the very talented, ooh, joining us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사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케이, okay, so 우님은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네. 우리 트윙클마이스터에 온 모든 아티스트분들 약간 신고식 같은 오. 그게 좀 있는데 네. 10초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1: 네.
0: 그 10초 안에 본인 PR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뭐 매력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의 TMI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10초거든요.
1: 네.
0: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짧아요.
1: 10초 감이 안 오네요.
0: 그래서 10초를 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준비됐을까요? So 네. she's going to introduce herself for 10 seconds. She can tell us whatever she wants. The charm, whatever, we're promoting TMI doesn't matter. 자, 준비됐어요?
1: 네.
0: All right, timer cue.
1: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아기자기한 감성을 담아서 여러분께 여유 한 잔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우이고요. 저 컨셉 장인이니까 여러 가지 컨셉 모두 가능하니까 저의 매력 많이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안 끝났나요?
0: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저거 안 끼고 있었구나.
1: 아, 네.
0: 그래서 못 듣고 있어. 네. 생각보다 초를 안 듣고 있었는데 되게 박자에 맞춰서 되게 잘하셨다.
1: 이 소리에 맞춰서 하려고 살짝 생각해 봤어요.
0: 아, 역시 싱어송라이터의 차이인 건가? 아, 약간 이 메트로놈의 그 박자감이 장난 아니네요.
1: 네.
0: Okay, so she didn't even have her earphones in and she pretty much said it like on 10 second point. I'm like, is this a difference between singer-songwriters? Like, do they have like a metronome in their brain? But she was saying that she's got her own little cuteness quirks that she wants to give to you through the leisure of her music. So she hopes that you can enjoy that. And she also hopes that you can kind of relax with her music as well for today. 자, 우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얘기를 오늘 많이 해볼 건데.
1: 네.
0: 키워드 토크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순서나 이런 거는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 우씨가 고를 거라서 알아서 고르시면 되고 우리 언락이 있고요.
1: 네.
0: 잠들 수가 없는 텐션, 하이 텐션 그리고 A to G가 있는데
1: 네.
0: 뭐부터 할까요?
1: 저는 잠들 수가 없는 텐션부터
0: okay. 해보고 싶어요. High tension is going to be the first keyword that she wants to go for today. 자, 지금 목소리 쪽에서도 그렇고 뭔가 되게 차분할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춤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씨의 그 숨겨져 있는 끼와 에너지를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1: 네.
0: 뭘 할 때 텐션이 제일 높아요?
1: 저는 아무래도 평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차분한 편이어서 무대 설 때가 아무래도 텐션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팬분들하고 대화할 때.
0: 네. Okay. So, I've seen a few of her dance videos, despite the fact that she's very calm, it seems, when she talks and whatnot. Her persona is very calm and laid back. And she's like, yeah, honestly, I am pretty laid back for the most part. But when I'm on stage, she feels like her tension is at its highest or when she gets a chance to communicate with her fans. That's what she gets to do, too. What was something that kind of kept you up all night recently? 그러면 최근에 좀 이 텐션 때문에 잠을 못 잤다. 뭔가 약간 좀 여운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릴스였다든지 아니면 노래였다든지 아니면 설레인 마음이었다든지 뭐가 있었을까요?
1: 그게 사실 오늘이에요.
0: 어?
1: 왜냐하면 저는 라디오가 첫 출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솔로 활동하는 건 완전 신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스케줄 있을 때마다 너무 새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잘 준비를 다 마치고도 너무 긴장이 돼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재즈 음악도 틀어놓고 뇌과학 수면 유도하는 뇌과학 영상도 틀어놓고 되게 이 텐션을 이렇게 낮추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레서.
0: Okay, so she says that out of all the things that could have kept her up recently, today is her first radio, which does not seem like it because she's doing so well. 전혀 긴장한 티가 안 납니다. But yeah, she says that this is the first time she's doing radio because she's an uprising artist. And so right now, she's kind of nervous. So that was one thing that kind of made her feel a little nervous for today. So she had like everything on in the background. She had like jazz music in the background. Then she had like these scientific videos that were supposed to be like to calm your brain down. Like she had those videos playing in the background. She's trying everything that she could to calm herself down because she was really nervous for today. But how did they, she's doing extremely well for the most part. Is there something that you tend to do when you are extremely happy?
1: Yes, I have. 그, 이게 사실 엄청 과장됐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뭔가 귀여운 거를 보거나 아니면 엄청 설레는 그런 영상이나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만 하는 그런 모션 같은 게 있더라고요.
0: 뭔데요?
1: 일단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양쪽으로 흔들고 표정을
0: 이렇게 진짜 캐릭터처럼
1: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된 거다. 캬 이렇게 하는 게
0: 그게 한두 번은 그냥 좀 뭐 리액션에 따라서 뭐 좀 나도 모르게 좀 나왔었다면 이게 습관화가 됐군요.
1: 네 근데 이제 막 엄청 친한 친구들한테만 나오는 습관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정말 신났을 때 나오는 모션인 것 같습니다.
0: 자 우리 팬분들 이제 알았죠? 이 동작이 나오면 진짜 편하고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Okay, so she was showing us earlier. She puts her two fists up and then she does yeah, like you know, like a character. And yeah. I was like, I can tell that she probably subconsciously started this because she does like watching animations a lot. And it just kind of stuck with her. But she did say that she only can do this when she's super comfortable. So like with friends that she's known for a long time or somebody that she's really comfortable with. So fans. From now on, we need to look for this. That means that she's in a really comfortable setting and she's really happy or excited for something as well. This was a listener question. Is there something that, a compliment, that makes you feel the best? 사실 칭찬이라는 건 다들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19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다며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Yeah. 아빠 행복하자 그래도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 아빠 향수까지 사줘. 80만원짜리 하루 낭비해도 어디 가든 여유롭게 매일마다 택시 타고 다녀. 웃기지 그래 맞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전 모아 5, 6, 1, 6 타고 하루 종일 나를 바이 타던 내가 이제 어제 썼던 100만원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아냐. 미안해 누나들 갓 20살이 됐던 어린 난 집에 가져다가 주는 생활비 20만원이 왜 그렇게까지 아까웠을까. 큰 누나의 결혼식 축가 울어버린 그때 아기 전부는 몰랐을 거야. 아마도 동생은 철없이 받아버렸지 아름다운 신부의 눈물은 30만원. Yeah. 감사해 아직도 돈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 민규 태원이 먹고 싶은 거 전부 시켜. 이 정도는 내가 사줄 거니까 지수 형이 사준 치킨 손에 쥐어준 5만원 기억해 걸어 전화 꼭 받아. 사줄 수 있지 나 이제 돈 많아 누구한테도 안 벌리네 손바닥. 난 행복해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 난 배부른데 자꾸 찾아가 불안 속으로 일부러. 난 인정받고 싶어 난 위로받고 싶어 난 행복하고 싶어 난 사랑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 있게

0: 거야.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
1: 아빠 나는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사실 내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 전화 받을 때마다 웃고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린 난 그 정도 목소리밖에 못해줘. 빈 집안을 혼자 정리해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게 해서 미안해. 밥은 먹었니 라 묻지 말아줘. 아빠보다 맛있는 거 훨씬 많이 먹어 미안해. 누나들한테 떡이 죽지 않게 해줄게. 너는 돈 얘기 안 하게도 벌게. 저 사람들은 나의 성공이 가짜라고 말을 해도 그냥 우리 위해서 이겨내볼게. 버려진 사랑마저 거짓이 되고만 가죠. 괜찮지게 않아도 눈 감고 귀를 막어. 사실 건 누나도 아빠 위한 것도 아냐. 나를 위해 지금 누나의 불행을 팔어. Yeah. 어디까지지 어디까지가 멀리 보라는 말의 끝. 어린 나이지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직도 그런 척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 나도 나의 성공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나의 슬픔을 위로받고 싶어. 아빠 나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이제 날 미워하는 내게 사랑을 받고 싶어. 난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열아홉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나도 불쌍한 티 내고 싶은데 왜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른인 척하는 내가 힘든 게 왜 그러는 척이 됐나요. 이겨낸 나는 무시받는 것까지 이겨낸 다음에야 이해받는 건가요. 사랑이 없이 무너진 난 그저 어린 거래요. 포기가 쉽죠. 적응이 빨라서 착한 척하는가 싶고 필요도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 불면이 싫죠. 잠 못 자는 건 아마도 습관이 돼버렸나 봐요. 열등감이 깨어날 때마다 난 열아홉에 내가 너무나 그립죠.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econd hour. And like I mentioned earlier, the main segment for part two is going to be Meet You Up. That means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onight. With that being said, allow me to introduce him right away. This year marks their 15th debut anniversary, and they've returned as a complete group. The original boyfriend-like idols, known for their signature first love charm, were joined by boyfriend.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죠. 데뷔 15주년을 맞아서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첫사랑 감성의 원조 남친돌 보이프렌드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보이프렌드.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입니다.
1: 와, 아니 살다 살다가 이 그룹 인사를 바로 옆에서 듣는 날이 올지 몰랐어요. 진짜 like I wasn't expecting to hear the group like right next to me. It feels so surreal. Anyway, good to have you guys. 자, 그럼 개인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민우입니다.
1: Yeah, his name is Minu. And...
5: 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영민입니다.
1: Yeah.
6: 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정민입니다.
1: 요호!
7: 네, 안녕하세요. 보이프렌드 리더 동현입니다.
1: 요호!
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이프렌드 광민입니다.
1: 요호!
9: 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이프렌드 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Alright, together they go by the name of boyfriend and we're gonna learn everything about them tonight. 자, 어쨌거나 이제 보이프렌드 처음으로 이제 라디오너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보이프렌드가 어떤 그룹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ince it's your first time joining us for this show, could you guys introduce a bit about this group, please?
7: 저희 보이프렌드는 이제 2011년에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보이프렌드에는 그 얼짱 쌍둥이가 있고요.
2: 얼짱 쌍둥이.
1: 얼짱 쌍둥이. 오케이.
7: 그리고 우리 막내 귀여운 막내 민우가 있어요.
8: 맞아요.
7: 예, 그리고 음악 대장 정민이가 있고요.
8: 맞아요.
7: 그리고 보컬 괴물 현성이 있어요.
1: 오케이.
7: 그리고
8: 리더 동현.
7: 예, 리더 동현이도 있고요.
1: 오케이.
7: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베스트 프렌드 우리 팬분들이 있습니다.
8: 맞습니다.
7: 이런 그룹이에요.
1: Well, thank you so much. So according to the leader 동현, he said we made our official debut back in 2011. We have two of handsome twins and we have a cute member along with a vocal monster 현성 and 음악 뭐였죠? 정민 님.
7: 음악 대장.
1: 음악 대장. The music leader 정민.
7: Music leader.
1: 자, 어쨌거나 오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해 주고 계세요. 코멘트 몇 개만 좀 읽고 넘어가도 될까요? Could you guys go through some comments on YouTube please?
8: 자, 민우부터 한번 읽어.
2: 얼짱 쌍둥이 보유 그룹이라고.
1: Wow, handsome twins.
7: Some twins.
1: Yeah.
2: 그리고 또 일본 분들도 계시는데 광민상 가꼬이라고.
8: 광민상
1: 가꼬이.
8: Alright, we
1: Alright.
7: 보컬 몬스터 마음에 드신다고. Thank you.
1: Alright.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바로 넘어가가지고 네. 오늘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6: 아, 감사합니다.
1: Let's proceed with the first question. So this year marks your 15th anniversary. So how does it feel to be celebrating this milestone? 자, 이제 데뷔 15주년이 됐는데요. 15주년이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7: 이 소감은 네. 저희 이제 그 귀요미
1: okay.
7: 막내 민우가 한번
1: okay.
8: 귀요미 so, 귀요마다
1: right.
8: 벌써 한번. 귀여워
1: So our cutie 민우 is going to be in charge of making a speech for all of us to celebrate the 15th anniversary 그쵸. and let's go
2: 아예 저 귀여운 막내라고 계속 소개해 주시는데 네. 제가 데뷔했을 때 17살이었거든요
1: 어머 어머
2: 네.
1: Oh my god
2: 근데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와우. 32살이 돼요
1: 와우.
2: 이제 또 귀엽다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조금
7: So cute
2: 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1: 네.
2: 근데 멤버들 다 한결같고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죠. 지내고 있습니다.
1: Alright, so I feel very grateful for the members for still calling me the cutie 막내 because the first time I made my official debut I was still 17 and I can't believe 15 years passed by in a blink of an eye and now that I'm at the age of 32 it feels kind of awkward to be called a cutie but thank you so much to all the members for staying the same way they used to be and all the fans out there.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없으십니까? 현성님.
7: 아, 네 네.
3: 보컬 몬스터.
1: 보컬 몬스터.
3: 보컬 몬스터.
1: Get it.
3: Let's go.
1: 보컬 몬스터.
9: 자, 자, 그럼 보컬 몬스터니까 바로 저희 노래 하나.
3: 오! 오! 오! 오! 네. 15주년인데 소감을 노래로.
9: 아, 이름에 걸맞게 했는 거야.
3: 네. Oh my god. To live up to my name, vocal monster. 네. I'm gonna briefly sing a song for all of y'all.
9: 차가울 계절에 넌 아프지 않기를.
3: 네. 아, 역시 보컬 몬스터. 15주년 소감을. 대박이다. 네,
9: 이런 식으로
3: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전 5월 30일 2026 팬 콘서트 Our 15th season을 개최하셨는데요. 네. 팬분들과 함께한 공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So, on May 30th, they held their 2026 fan concert called Our 15th season. How was the show?
10: 정말 행복한 okay. 하루였던 그랬죠. 것 같아요. 예. 너무 행복한 네. 하루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네. 하루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베프 분들도 좀 많이 우셨어요. 사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도 울컥했는데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도 한 명이 또 예. 눈물을 참지 못했네요.
3: 잠시만 갔다 오겠습니다. All right, so I was elated the whole day to meet up with all the best friends out there, and seeing a couple of them bursting into tears, it made me emotional too. And eventually, one of our members cried too. And who is that member? 어느 분일까요?
10: 자, 정민이 형이 원래 잘 안 오는데 정민이 참지 못했어요.
3: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So what was going on in your heart?
6: 그 저희가 이제 네. 마지막 곡이었을 거예요.
3: 아, 네.
6: 마지막 곡 발자국이라는 곡을 부를 때 네. 그 노래의 의미가 네. 다시 또 저희는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부르면서 뭔가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자꾸 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우시는 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3: Oh my. 네. Thank you so much. 네. So what happened was when they were performing the last song called 발자국, the official English name for this song is called Step, and the core message of that song is all about again we leaving another footstep. I really empathized with the lyrics and I got all emotional and I saw the best friends out there bursting into tears at the same time, which got me to become a lot 그쵸? more emotional.
6: Yeah. 네.
3: All right.
6: All right.
3: 자 그렇다면 이제 완전체로 네. 모인 거 네. 5년 네. 만입니다.
6: 네.
3: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So I heard it's been already 5 years since all 6 members gathered together as a complete group. How did it feel?
7: 아, 네. 네, 저희 이제 저희 feeling은 이게 사실 5년 만에 뭉쳤다고 네. 하기에는 이제 활동을 위해서 뭉친 거지.
3: 네.
7: 사실 저희가 단톡방 같은 경우도 하루도 쉬는 날이 없거든요.
3: 오,
7: 그리고 자주 이제 보기도 하고.
3: 네.
7: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이 우리 그 보컬 몬스터의 생일이에요. Birthday.
9: 아, birthday.
7: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또 이 방송이 끝나면
3: 네.
7: 사실 이제 또 축하에 이제 그 식사를 하러 또 가거든요.
3: 오케이.
7: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자주 맨날 모였기 때문에 약간 5년 만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설레고 뭔가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멤버들을 맨날 보는 가족 같은 느낌이죠. 네. We are family.
3: Okay.
9: We are family. Yeah, yeah.
3: Okay. Yeah. So according to the leader, Dongyeon, he said, I feel real flattered to be back in the yeah. scene like the good old days.
7: Yeah, yeah.
3: But it's not like we were on hiatus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We were constantly talking to each other through our messenger. Yes. And since Hyunsung, the vocal monster, is going to be celebrating his birthday tomorrow, we're going to do something special after tonight's show. Happy birthday!
9: Happy birthday!
3: Happy
9: birthday!
3: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현성님
9: 네.
3: 생일 때 뭐를 하고 싶으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on your birthday?
9: 저는 사실 생일을
3: 네.
9: 조용하게 넘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3: 오 마이 갓. I prefer to keep it low profile on my birthday.

0: God, my God. Why?
1: 그 이유가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게 조금 힘들어서 그냥 조용하게 네, 그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보낼 수 있으면 또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2: 조용하게 식사를.
0: So, first off, not really much of an attention seeker myself, especially on my birthday, but if I were to grab a meal together with along with the rest of the members, that's gonna be enough for me to celebrate my birthday. Well, thank you so much.
3: Thank you.
4: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요. 어디서도 공개하지 않은 이번 컴백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좀 재미있는 거뭐 하나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Could you guys share one interesting thing that happened while you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comeback that you guys share didn't share yet?
5: 아, 제가 그 녹음할 때 그 녹음할 때그 약간 비니 재질이 된 옷을 입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3: 바람막이 지금
5: 예,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예, 근데
3: 바스락.
5: 그게 이제 녹음을 할 때는 그 마이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었거든요.
3: Nothing?
5: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상의를 벗은 채로 시원하게
4: 하필 또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바람나면 또 입고 온
5: 예,
4: 거예요.
5: 시원하게 예, 그 알몸 아, 그 위에는 벗은 대로 상의를 레코딩을 했죠.
4: 섹시. 이런 거 완전 대박이래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0: 네, So according to Youngmin, after an intense workout, I was still wearing my beanie-like windbreaker, which created this weird noise while I was recording my part inside the booth. So I eventually had to take that thing off.
4: 근데 어떤 소리였냐면 이 소리 같은 거죠. 한번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6: 이렇게 녹음하고 있으면
0: All right, guys. ASMR.
6: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소리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5: 네. 맞아요.
6: 영민아 티 좀 벗어야 될것 같으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요.
5: 어쩔 수 없었어요.
0: Yeah. It's not like he had any other options but to take that thing off due to the noise that you guys just heard created by Jungmin. Thank you so much for that ASMR.
4: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앨범을 발매하셨습니다.
0: Wow. So the reason why you guys came to the show is because you guys have to promote the album, yes?
4: 자, 이 앨범,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인데요. 앨범의 제목 이 무엇인가요?
6: 저희 앨범 이번에 보이저 6로 컴백했습니다.
0: Alright, the name of their recent 6 mini album is called Voyager 6.
4: 이번 앨범은 어떤 앨범인가요? What kind of album is this?
6: 이번 앨범은 저희 6명을 가장 잘 표현한 앨범인 것 같아요. 저희 6명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 앨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목소리가 어디까지 닿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앨범입니다.
3: 네. 목소리 보이시죠?
0: Alright, 네. So through this album, they wanted to express all the individual members' vocal characteristics, and he's not quite sure how far their voice is gonna reach, but he would like as many fans out there as possible to listen to this album because they just want to be heard. Yes. 자, 그렇다면 여섯 트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So from what I heard, there's 6 tracks total. Could you guys walk us through the track list, please? 한 번씩 1번부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 저희 이번 앨범 일단 네. 멤버 음악대장 정민이 형이 전곡 프로듀싱
0: The music leader 정민 was in charge of producing the entire album
4: 1번 제목이 뭔가요? What's the name of track number 1?
7: 1번 곡 제목 타이틀곡 밤하늘을 수놓던 우리 목소리라는 곡이고요 아까 음악대장이 말했듯이 팬분들의 목소리와 저희의 목소리를 밤하늘에 수놓아진 별처럼 이렇게 아직도 빛나고 있다 약간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타이틀곡이 한국어 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가장 보이프렌드스러운 그런 곡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0: Alright, so this is the most boyfriend-like song It's called 밤하늘을 수놓던 우리 목소리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Starlit Voices And it's all about our voices are still shining brightly as if the night sky
4: 자, 그렇다면 이번 트랙은 어떤 트랙인가요?
6: 네, 이번 트랙 발자국은요 저희의

0: 어떤 메시지를 이번에 제일 가장 많이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1: 오케이.
0: 저희가 팬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노래로서 좀 표현한다면 아마 이번 트랙일 것 같아요.
2: Alright, you might want to take a listen to the lyrics when you guys are listening to the second track, 발자국 Step, is this is like the core message they wanted to convey through the entire album. 한 줄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지가
0: 해마다 나는 다시 또 새길 거야 지워줘도
2: 해마다 나는 다시 새길 거야 지워줘도 even if it's gonna be erased I'm constantly gonna rewrite that every year that's the core message of the second song 자 그러면 3번 트랙은 어떤 트랙입니까?
0: 네 3번 트랙 데자부는요 데자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인데요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계속 데자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자꾸 소스들이 반복되는 곡이에요.
2: Okay.
0: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okay. 감사할 것 같습니다.
2: Just like how deja vu constantly, deja vu is something we could all experience constantly. It's gonna be fun for you guys to focus on the repetitive sources throughout the song. And fourth track, please change us. 4번 트랙은 어떤 걸까요?
0: 4번 트랙은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3: 4번 네, 트랙을? 4번 트랙
0: 혹시
3: 네.
0: 소개해 주실 분?
4: 저 5번 트랙을 좋아합니다.
2: 5번 트랙. 혹시 4번 트랙 좋아하시는 분?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3: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날은 지나도라는 곡은요.
2: 네.
3: 굉장히 저는 딱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정민 형이 이제 작곡을 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작곡을 하지 않았. 는데 정민이 형스러운 곡이라고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예. 네, 굉장히 정민이 형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는 감성이 많이 묻어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저희 보이프렌드하고도 굉장히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 Okay, 네. so the fourth song is called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날은 지나도. Translates the official English name for this song is called Too Late. And according to 광민, he said it's the most 정민-ish song. It's the kind of type of song that he would usually write, and it really matches well with the characteristic of boyfriend.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트랙은 어떤 트랙인지 동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는 이 5번 트랙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이유가 정말 있습니다.
2: 들어보죠.
4: 이 지금 라디오 이 시간도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2: 맞아요.
5: 그렇죠.
4: 예, 그렇게 시간 제한이 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영원하면 사실 영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에도 그런 시간 제한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2: 오케이.
4: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의 가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의 인생 가치관에도 맞는 곡이어서 예, 모든 것에는 그 제한이 있다.
2: Okay. Yeah. Well, thank you so much. Yeah. So the reason why he loves the fifth track, Time Limit Korean version, is due to its lyrics.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is all about, you know how we usually wish for eternity, something to last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since everything has a certain amount of time limit, it becomes more precious to our lives. So that's kind of resonates with my life motto too. 자 그리고 마지막 트랙은 이거는 인스트루멘탈 트랙.
0: 첫 번째 그렇습니다. 노래 인스트루멘탈 트랙인데 이게 사실 요즘 앨범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인스트루멘탈이 없는 앨범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인스트루멘탈을 많은 팬분들께서 이렇게 듣는 재미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스트루멘탈을 넣어드려야겠다 해서
2: Okay, so monitoring what's trending in the market nowadays, I noticed people started not releasing their instrumentals. But back in the days, we used to release instrumentals as well as because fans also enjoyed it. That's why he decided to include this track as the outro of the album. Well, thank you so much.
0: 감사합니다.
2: It's time for us to have a listen to a song. 자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올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곡 듣고 돌아올 건데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Now we're gonna take a short song break and be right back. It's a title track called Starlit Voices. In Korean it's called 밤하늘을 수놓던 우리 목소리 by Boyfriend.

0: Welcome back. That was 밤하늘을 수놓던 우리 목소리, Starlit Voices by Boyfriend. Before we proceed with the next part, I have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regarding this survey we are conducting. You can take the survey by clicking the link in the post in the Arirang Radio YouTube channel or by using the link that's been shared in the YouTube live chat right now. When selecting your favorite show, please choose for our show. It's called Radiness. And if you're asked why you enjoy the show, be sure to select because I like the guests. And that way, we'll be able to invite even more wonderful guests like Boyfriend in the future. Participation. 자, 두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공지사항 하나 있는데요.
1: 네.
0: 아, 감사합니다.
2: 왜
0: 이렇게 네네 해주셨어요. 생동감이 느껴져요. 자, 어쨌거나 지금 아리랑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고 있는데 아리랑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설문 조사를 해주셔도 되고요.
3: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0: 그리고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로 바로 접속하셔서 청취율 조사를 해주셔도 됩니다.
1: 지금 링크 있습니다.
0: 자,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라디오너스를 선택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 감사드리겠고요.
0: 그리고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를 게스트가 좋아서라고 선택해주시면 보이프렌드와 같이 좋은 게스트분들 더 많이 초대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3: Let's go! Let's go! 여러분 갑시다!

0: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eah.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got yes or no quiz show. 자 이제 yes or no quiz time이 왔는데요. 질문을 들으시고 3초 이내에 생각하지 마시고 yes면 yes, no면 no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All you gotta do is just answer the questions within 3 seconds without thinking in either yes or no. Now let's get to the first one. This year marks boyfriend's 15th anniversary. When you reunited after such a long time, was there a member who made you think, ah, he has really changed? 올해 데뷔한 지 15주년이 된 보이프렌드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변했다 하고 생각한 멤버가 있습니다. 3, 2, 1, let go!
1: X.
0: Okay. XX, X. No, no, no, and two yeses. 자, 그렇다면 한번 이번에는 광민 씨.
2: 예.
0: 누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까? Who changed the most?
2: 저는요. 민우가 좀 많이 변했다고. 어떤 부분? 뭐, 민우가 예. 예전에는 막 애교를 부려보라고 하면은 뭔가 좀 애교를 그래도 그렇죠. 잘 부렸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좀 자기가 막내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내가 맡은 바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애교를 맞지. 열심히 맞습니다. 잘했거든요. 애교.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저희가 전부 다 30대가 좀 넘었거든요. 근데 좀 안 하려고 해요.
0: 안 해, 안 해.
3: 네. 안 하려고.
2: 왜, 제가 본 저 뭐야 리더 형도 그렇고 다 열심히 하는데.
3: 그러니까.
2: 민우만 이렇게 잘 안 하려고 해요.
0: 이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또 이제 민우 씨한테 말을 걸 수밖에 없는데. So according to 광민, I feel like Minu changed the most over the years is because back in the days he wasn't hesitant about performing 애교 at all. He put in so much into it, but now that he aged a bit, he's kind of refraining from doing so. 자 그렇다면 민우님.
4: 예.
0: 어떻게 한번 좀 그리스
4: 애교, please
5: 애교.
4: 애교.
2: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0: Let's rewind back to the day when we just made our debut.
4: 애교, please. No, no, don't do that.
0: 아니 너무 잘 오셨어요. 아니 근데 뭔가 부족한가요?
4: Is it kind of lacking for you guys?
6: 광민이가 판단하는 걸로.
0: 아 오케이.
2: 좀 노력한 것 같긴 한데
0: So he tried
2: 15년 전에 더 잘했어요
0: But 15 years ago he was way better at this
2: 이건 약간 서른 살 버전인 것 같아요
4: No, 네. no, calm, calm down please
2: 알겠습니다 Calm down calm 할게요 down,
4: Thank you
0: Thank you 자 그렇다면 동현님도 yes라고 하셨어요 You also said yes Who changed the most? 누가 제일 많이 바뀌었나요?
7: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0: The vocal monster changed the most okay.
7: 우리 현성이가 정말 예전에 샤이한 친구였는데
0: 맞아요.
7: 예, 말도 인터뷰할 때도 짧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뭐 팬분들에게 뭔가 표현도 조금 약간 수줍어했었는데 요즘에는 민우와 반대로 애교를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해요.
4: 예. 애교 많나요?
7: 옛날에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장난치면 바로 표정이 굳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귀는 빨개지지만
0: 여러분 이래서
3: 솔직히 지금 하고 굉장히 부끄러운데
0: 아니 근데 이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진짜
7: 노력을 해주는 게 와 저는 막 아직 눈물이 갑자기 날라오네요
0: 오케이 alright so according to 동현 the leader said 현성 changed the most over the years is because he used to be a real shy person even in front of fans and even when he's answering to the question during an interview he used to keep things real short but now he doesn't hesitate when doing 애교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7: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4: 애교 많아요 많아
0: 잘한다 So much.
7: 민우 뺏겼다.
0: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Yeah. Moving on to question number two. These days, there's a phrase or expression that the members say to each other quite often. 요즘 우리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3, 2, 1, let's go! All right, this question I'm going to ask 영민 to answer. 자, 영민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6: 요즘에 멤버들끼리는 아니어도 네. 저 민우가 네. 자주 하는 말이 좀 있어요.
0: 오케이.
6: 예. 아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무 이제 연습을 할 때 민우가 상당히 그 되게 매의 눈을 갖고 있어요. 되게 약간 현미경 같이 조금이라도 현미경. 틀려도 이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0: 오케이. 네. All right, thank you so much. So I'd say it's not among the members, but there's something Minu quite often says is, shall we do it again? When we are practicing our choreography is because he has this microscopic monitoring skill, and when he sees certain flaws, he insists on doing things again.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우님, 무슨 yeah. 말씀을 서로 많이 하시나요?
4: 저는 다시... 해보자는 말이 아까 영민이가 말했듯이 요즘에는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연습을 할 때 다들 약간 힘드니까 조금씩 약간 안 보이게끔 몰래몰래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멤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서로 네. 약간 다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로 모두 아~ 리더 형도 많이 도와주고요. 네, 다시 right. 다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Okay, so I feel like we say the word again 다시 quite often when we practice because we sometimes 다시. Notice a couple of members slacking during the practice session. And 동현의 leader and Minu, they always cheer the rest of the members off.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네. Have you ever been deeply touched or moved by one of your fellow members? 우리 멤버들에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어요. 3, 2, 1, let's go! Bam! Alright, for this
1: 오, 다들 있네요.
0: 자, 이번에는 정민님, 언제 네. 감동받으셨나요?
1: 아, 제가 그 연습하면서 네. 사실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멤버들이. 네. 되게 힘들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멘탈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아, 네. 연습이 끝나고 가는 길에 멤버들이 다 연락을 해줬어요. 네. 뭐 형 괜찮아, 뭐 정민아 괜찮아 하면서 그때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re was a moment I was feeling a little bit insecure about myself, and every other members were tired as well due to intense practice session. Since we couldn't get much sleep, and when I was feeling insecure about myself, I used to get calls from other members asking whether I was doing okay or not. 아니 근데 광민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7: 광민님만 안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0: 광민님만 연락을. Except for 광민, he was the only. Anyone who did not contact Jongmin.
6: Yeah. All right.
2: 마음속의 편지로 변해.
6: 아, 그럼요, 그럼요.
7: 텔레파시 좋아하니까.
0: Jongmin's cool with that. Well, thank you.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걸 한번 가봐야겠어요. Is there something you've always wanted to say to the fans who have continuously supported and loved you? 우리를 늘 사랑해주는 우리 팬분들,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 2, 1, let's go! 자, 이거는 자, 그렇다면 현성님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What do you want to say?
5: 너무 당연하고 뻔한 말이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이 네. 참 늘 소중하죠. 하고 싶은 말입니다.
0: Right. It's a bit of a cliche to say, but I would like to say thank you to all the best friends out there. 자, 그러면 다른 분들도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그건 조금 이따가 노래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Alright, we're gonna continue our conversation after taking a short song break. This time we're gonna listen to Deja Vu by Boyfriend.

0: fair. Yeah, 되돌아온 장면 쳐나간 건 좋을 뿐. Yeah, 사랑은 아직 not over.
1: Welcome back. That was Deja Vu by Boyfriend. With that, we're going to move on to the next part right away. And this time, we have a Q&A session ready for the fans out there. 자, 이제 Q&A 타임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다면 YouTube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보내주세요.
1: You guys still have chance. If you have any like questions you guys would like to ask to the members of Boyfriend, make sure to submit your comment through YouTube live chat. 자, 그럼 들어오는 거 기다리면서 저희가 네. 먼저 받아놓은 거 하나씩 좀 읽어보려고 하는 네. Who would like to go first? 어느 분이 먼저 가실까요?
3: 먼저 하세요.
4: 네. 네.
5: Let's 이게, go, Poker Master.
6: Happy birthday.
5: Happy birthday, Poker Master.
4: 이게 이름이 네. 그 뭐야 타자를 네. 네. 영어로 그냥 쓰시는 네. 그 아 이게 뭐라 말해야 돼 이게
1: Y-E-A 뭐
4: Y-S-N-S
1: 네.
4: G-D-S-D 네. 님이 네. 보내주신 건데
1: 네.
4: 안녕하세요. 혹시 가을이 오기 전에 보이프렌드를 한국에서 완전체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요?
1: Alright, the question from that previous person was, will I be able to see the members of Boyfriend through either a show or whatever other events before the season autumn? 가능할까요?
4: 자, 이거
6: 예, 그럼요. 어떻게... 매년 네. 가을은 찾아오고요. 네. 네, 저희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4: 아, 그죠. 가을에. 예. 가을에 그죠.
1: Alright, so they said, of course, it's not like the autumn this year is not gonna come, and we're gonna keep on keep on being active. So yeah. 자, 그리고
4: 저 뒷부분 남았습니다.
1: 아, 네.
4: 네. 이번 활동으로 진짜 크게 입덕했는데 제발 빠른 시일 내 보고 싶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보이프렌드 영원하시고 현성 오빠 사랑합니다.
6: 어, 현성 오빠 사랑합니다. 없는데요?
7: 있어요.
6: 왜 지원해시죠? 왜 지원해시죠?
4: 그럼 활동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1: Alright, 네. so that person, the sender, said, I started seriously stanning you guys since the recent promotion. When can I expect for the next material? And to close off the message, I love you, 현성 오빠. But turns out that 현성 오빠, I love you was something he came up in himself. 자,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언제 좀 뭐 새로운 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4: 언제예요?
6: 네. 저희는 바로 이제 준비는 할 예정인데 다음 앨범 같은 경우는 좀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5: 지금
6: 이상입니다.
5: 활동이 어제 끝났고 예, 공식적인 네. 음악 방송 어제 예, 끝났고 예, 예, 아직 예. 활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직
1: right.
5: 생각을
1: So still since we're still in the middle of our promotion for the recent album, it's going to take a while, but I want you to know we are going to get down to work and on the new project as soon as possibl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6: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let's go.
6: 예, 현인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1: 네.
6: 9년 만에 출연하게 된 음악 방송 9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음악 방송 소감도 궁금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1: 오, 재밌다 이거. So this question comes from Hyunny, and it says, "It's already been 9 years since you guys had a music show. How is it different compared to the past?"
6: 일단은 그 모습 자체는 뭐 뮤직뱅크 음악 중심 인기가요가 변한 건 없어요.
1: 네.
6: 거의 모습은

0: 그대로고 그 방송국만의 그 각자의 그 냄새들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기실 같은 경우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방송 3사 이제 제작진 분들이 평소에 약간 저희가 신인 때와 저렇게 좋은 이제 대기실 써보고 싶다 했던 대기실을 다 주시고 그런 점들이 조금 달라졌던 게 있고요. 그리고 멤버들의 스탠스 자체도 약간 방송국 가면 솔직히 저희가 좀 얼어 있기도 해. 방송에서는 조금 약간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1: 맞아요.
0: 약간 저희는 요번에 약간 소풍 가는 그런 느낌으로
2: 놀러 가듯이.
0: 너무 이게 오랜만에 이제 하다 보니까
1: 맞아요.
0: 일주일밖에 없고 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데 이 시간 자체를 원래는 대기실에서 많이 자고 하는데 아무도 자지도 않고 막 중간에 짬내서 윷 사와가지고 윷놀이도 하고
1: 미쳤네요
0: 예,
1: 제대로
0: 막 일주 막 인기가요 같은 경우는 사전 녹화를 하고 이제 그냥 저희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가도 된다 근데 저희는 근데 안 가면 안 돼요? 대기실
1: 몇점 가고 싶어요
0: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예 그리고 뭐 약간 저희는 이제 대기실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가거나 그런 시간들로 많이 좀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그 챌린지
1: 와서
0: 품앗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더라고요.
3: Okay, well, thank you. So, studio-wise, the view of studio-wise, it hasn't changed much compared to the past. Each one had its own characters, and the staffs there were nice enough to give us the biggest waiting room that we always dreamed of when we just made our official debut. And we thought every moment being inside that place was so precious that we got so immersed and we enjoyed every bit of it. And we even played Yunnori, that's the Korean Monopoly, while we wait, and after hearing, you guys can leave after the pre-recording session for Inkigayo. They just didn't want it to leave because they liked it so much.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2: 컴백을 준비하면서 아직 우리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정말 돌아오길 잘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팬콘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도 제가 진짜 컴백을 준비하면서 뭐 기대도 기대지만 약간 걱정도 그렇고 고민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팬콘에 올라가면서부터 그게 싹 사라졌어요. 그 걱정과 고민이 싹 사라질 만큼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와주셨고, 그때 딱 정말 정말 돌아오기 잘했구나. 예, 하면서 뭐 이번에 음악방송 돌면서도 저희 기안 죽이겠다고, 예, 팬분들이 진짜 뭐 거의 목이 부셔져라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래서 컴백했구나
3: 그쵸.
2: 했습니다.
3: Alright, so the question was there a moment that made you go, I was right to make this comeback? And he said, of course, I had a lot of worries and concerns before going on our promotion, but after going on the stage for our fan con, the worries disappeared because so many that exceed my expectations came through the show, and I felt very backed up by them.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제 금방 한번 읽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4: 네, 챌린지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의외의 인맥이 많으시더라고요. 각 아티스트 분들과 어떻게 같이 챌린지를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음악 방송 때 후배 아이돌 분들과 챌린지 품앗이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3: Alright, so going through the challenge videos you guys have been uploading, I noticed some unexpected relationships you guys gained over the years. Did you guys get the chance to film the challenge video together along with the Hubes too?
4: 일단 저희가 알던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매니저님들이라든지 회사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1: 그쵸.
4: 감사하게 또 찍고 그랬습니다.
3: 맞아요. Alright, so some we knew, some we didn't, but thankfully we had our stuffs given us heads up who's who, and it was a very grateful moment for us to film the challenge videos along with them. 자, 그리고 이제 끝낼 시간이 돼버렸어요.
0: 벌써요?
3: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진짜로.
2: 아이고.
3: 아니 근데 마지막 소감을 이제 부탁드리기 전에 다음번에도 꼭한 번만 다시 나와주셔야
5: 물론이죠.
3: 네. 네. 네. We would love to have you guys back.

0: back for our future episode. 예. With that, 자 동현님 리더로서 마지막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실 이제 어저께 마무리된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굉장히 좀 저희도 뭔가 아쉽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활동에서 느꼈던 거는 당연했던 것들이 굉장히 더욱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약간 뭔가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멤버들끼리도 조금 더 뭔가 더 가까워지고 더 애틋해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팬분들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좋아하실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 그런 마음들을 이번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부터 해야 될지 지금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 활동 자체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활동 어떻게든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어떻게든 할 거고 또 저희가 원하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0: 지금 네. 벗어났어요. 네.
1: 아, 할 말이 너무
0: 계속
1: 많아서
0: 계속 받아줬고 있었는데 네. 네. Alright, so wrapping up our official promotion yesterday. 아직 안 끝나... It's been a moment we could get closer along with the members and of course with the fans. And he kind of felt sorry for the fans for keeping them waiting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he started getting a lot more clear vision about their next step as well. And they're gonna come back with more of the quality materials in the future. So guys, stay tuned to their official channel and look forward to their next step.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너무 좋습니다.
0: Right. The
1: 예.
0: last song for today is gonna be 발자국 First Step. Not First Step. The official English name is Step by Boyfriend.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그리고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인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oyfriend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
3: 안녕.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0: It is a chance to meet the stars that shine bright in the sky with our Twinkle Masta. And today we have the very beautiful, the very talented Woo joining us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사해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어송라이터 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케이, so 우님은 여기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네. 우리 트윙클마이스타에 온 모든 아티스트분들 약간 친구식 같은 오. 그게 좀 있는데 네. 10초 타이머를 드릴 거예요.
1: 네.
0: 그 10초 안에 본인 PR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뭐 매력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오늘의 TMI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좀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10초거든요.
1: 네.
0: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짧아요.
1: 10초 감이 안 오네요.
0: 그래서 10초를 자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준비됐을까요? So 네. she's going to introduce herself for 10 seconds. She can tell us whatever she wants. The charm, whatever, promoting TMI doesn't matter. 자, 준비됐어요?
1: 네.
0: All right, timer Q.
1: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의 아기자기한 감성을 담아서 여러분께 여유 한 잔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우이고요. 저 컨셉 장인이니까 여러 가지 컨셉 모두 가능하니까 저의 매력 많이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아직도 안 끝났나요?
0: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저거 안 끼고 있었구나.
1: 아, 네.
0: 그래서...